미야오 두아 처제 태나가 뭐냐 에 미야자샤 처제 후이가 뭐이 啊，家老伢子还到婆，就没说明老老妈来没看哟。哎，嘛那不拉苦耶，你吃苦啊，累啊，你吃苦大，你就大妈妈哎。 카미나 워체샤에 미야미증아하 디가자으 미야우두두마손 호미야우청아제 트호야이 가아링아 미야페타비호노 요로헤레